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이면 농민들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김려옥 씨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단오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동면은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단원할 장퍼물에 머리를 감으면 요니 나고 숱이 많아진다고 하여 여성들은 장퍼물에 머리를 감았고 남성들은 잔디밭이나 모래밭에 모여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연길시에 계시는 박순애 부부는 단원알이면 마침 귀염둥이의 딸의 첫돌 생일이라면서 딸애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생일 축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박순애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안덕현 성문진 자저촌 노인협회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자저촌 노인협회의 노인들은 우리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촌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박정순 부녀수임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정순 부녀수임을 비롯한 촌 지도부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저촌의 생활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면서 박정순 부녀수임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하는 마음으로 재미난 소품 부조사계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안덕현 성문진 자저촌 노인협회의 모든 노인님들께서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걸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세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놓다 나가나. 네, 이래 장세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아,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병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사운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 된지, 아유.
2: 아이고, 뭐, 젊어.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때, 뭐.
2: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1: 에이,
2: 내 정말 탐도가. 나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털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일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그래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야.
1: 아, 그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해 드릴 된다.
2: 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3: 사람들 그 사신 거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나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썼구나.
2: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그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발, 와, 한쪽만 미설마.
1: 미설.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을 하겠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라발, 와, 한쪽만 민발팅라마.
1: 아, 민발팅라. 따다니 민발팅라.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끝까지 열뜨죠.
2: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니 이렇게 사나 르네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 한 번 더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3: 그만해 포기했어.
2: 어찌 이런
1: 저 부인 먼저.
2: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다 개최에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 시간에 붙었어.
1: 예. 나도 붙었어. 예. 축하한다.
4: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4: 집에 하는 은혜 할까
2: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계인 게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4: 아, 중도 안에. 예.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두고. 아, 그래서 그렇죠.
4: 그렇죠. 저 집에 하는 은혜학교 붙었어.
3: 우리 안? 예. 우리 안을 위한 그 사립 순나 이때 하대가 탁 붙었어.
2: 아이고.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3: 어째?
2: 무슨 게라? 사립대학이라고.
3: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4: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0: 하셨어요.
1: 빨리 변경해야지.
2: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 침에 깎이게 소리. 옆자 끝이지요.
3: 사람들이 옳습니까?
0: 이게 어째 영지신의 전화번호 책뺏기 왔잰가?
2: 지금도 하면 적당하셔. 내 얘 노려봤어.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러셨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2: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1: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2: 무슨 바람?
0: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을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0: 예, 그래.
1: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3: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3: 네, 그런 게.
2: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네.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1: 무시개란구?
3: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셉니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도시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2: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생기는 시리만 한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1: 여섯 번도?
2: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2: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야드폰이나 갔다 왔구만.
3: 민간에는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폰.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3: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에 네 번 결혼했어.
3: 네? 네.
1: 그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질까.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 그 5년 동안 야드폰 해.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 또 재간도 있다, 야.
2: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금년 1년 막으시 동창만회를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동창만회만 12번?
2: 동창만회
1: 그게 거짓말이 그래.
2: 동창만회를 맞으면서 한 번 다시 한여름을 맞으면서
1: 한 번
2: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가을 맞으면서 내가
1: 한 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두 네이버에만 무슨
0: 네이버.
2: 그래 네이버에 맞지. 이곳에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 패지.
1: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이랬거나 네이버 3, 3, 12, 12번.
1: 맞습니다.
2: 우리 조직 연예인들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3: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인도
3: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중전이요 살이 베껴요 중점대학에 붙어서 마장총이 개업이요 새집들이 부조요 모두 돈을 달라오.
1: 아, 그냥 부조를 해야 되지.
3: 동창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이세요 학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마 있게.
1: 아이고, 멀지 않았다. 정말. 아,
3: 그래.
1: 야,
3: 그날이 빨리 오라.
2: 아이고, 그날이 빨리
1: 오라. 내가 먼저 해줘.
3: 아, 예.
2: 시간 없어.
3: 예.
2: 주시게.
3: 네, 됩니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4: 오, 똑똑하다.
3: 치셔. 괜찮지?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합니다.
3: 이리 고문하러 오세요. 치워, 치워, 치워.
2: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5: 여보, 내 거 먼저
4: 해. 아, 내가 먼저 해.
2: 야, 하지 말라고.
4: 야, 이거야. 어째?
2: 좀 조용하면 안 된가?
0: 손님이 성격을 쓴다.
3: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응? 야, 우리야 애기를 낳았다.
4: 애기로?
2: 10원짜리 샹창 두 개면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저리하고 순이한테 또 알렸다. 빠이빠이.
3: 야! 너네 아라는 건 무슨 소리야?
2: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3: 빠이빠이. 아유,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의 행동 시작했습니다.
4: 아니, 내가 먼저
5: 했어.
6: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잠속해 주셔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주타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리에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원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점 아니고 30점 18점. 아이 개업 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네.
3: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혼순 씨의 리춘연 씨는 어릴 적 명절날이면 부모님한테서 선물을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신이 어린 딸애한테 선물을 줄 때가 됐으니 세월이 류수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여운 딸애가 6.1 국제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아가야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장례시에서 근무하는 김복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복자 씨는 단오설이 다가오니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가 직접 쑥을 뜯어서 만들어주시던 쑥떡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복자 씨는 타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요청해왔습니다. 네, 노래 우리 글 우리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김복자 씨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디상현 씨는 평소에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이 밖에 일본에 계시는 김혜숙 씨도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 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린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플로로그. 가을이면 열매들은 영그러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 열매는 씨앗이란 이름으로 캄캄한 곳에서 체념의 시간들을 보낸다. 체념이라 했는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꿈꾸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깊은 사색에 묻히는 시간일 것이다. 나는 오늘의 우리 언어 문화의 격변하는 현실을 씨앗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싶다. 짧디 짧은 사이에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11년 남짓한 동안 하루같이 달려온 나의 조선말 사랑 타이틀을 조만간에 내려야 하는가. 14회째로 되는 조선말 사랑 룡학협 전국수학생 시랑송 동화구연 경연을 앞두고 내가 제일 우려한 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씩 참가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10년 동안 룡학협 경연을 할 때마다 감동을 몰아오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나는 희망을 봤고 내가 하는 일에 크나큰 자호감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찌 아니라고 하랴. 2014년 처음으로 조선말 사랑 어린이 율동 동시 표현 동화 구연 무대를 마련했을 때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우리말로 즐기는 놀이를 보고 감개무량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룡정시 룡하수력수리발전유한회사 리금숙형리를 만났다. 아이를 데리고 참가한 그는 선뜻이 그 자리에서 2,000원의 현금을 내놓았다. 내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경연을 조직할 의향을 밝혔다. 리경리는 또 3,000원을 보내주면서 경연을 조직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시작한 룡하컵 소학생 조선말 사랑, 소학생 시랑송, 동화 구연 무대는 장장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 10년 동안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장기를 표현했다. 리금숙 경리는 이 무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자부심을 알고 우리 말, 우리 글을 계속 이어나가야만이 우리는 조상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연변의 학생들만 참가하던 것이 2017년부터는 동북 삼성의 학생들과 청도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온라인을 이용한 경연으로 돼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연해와 대도시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10년 남짓한 동안 우리의 아이들의 언어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목격한 언어교육의 급격한 변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함께 탐색해 보려 한다. 아이들에게 조선말 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무대. 2018년부터 룡하컵은 시랑송, 동화구연 등 화술 표현만 하던 대로부터 연변교육출판사의 소학생 잡지와 아동세계 협력으로 쓰는 것을 결부해 진행했다. 말 재주와 글쓰기 재주를 겸비한 언어의 쌍벽을 다 견고히 하는 룡하컵 조선말 조선글 사랑표현대회로 부상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쓴 동시와 작문을 발표하고 표현했다. 훌륭한 작품들은 시화를 만들어 아리랑 광장의 아리랑정에 전시해 문화 풍경을 만들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안겨줬다. 지금도 다시 그때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마음이 촉촉해진다. 아이들의 글에는 한 단락의 역사와 한 민족 군체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몇 편을 발췌해서 소개해 올린다.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말에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학교에서 조선글을 배우느냐? 네, 우리는 비록 중국에서 살지만 조선말을 하고 조선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해가 세종대왕 할아버지처럼 나를 반겨줬습니다. 제일 과당은 조선어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어를 잘 배우겠다고 결심하면서 조선어문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연결시 건공수학교 김미림 학생의 은상 수상 장문 세종대왕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에서 이 장문을 다시 보면서 나는 제발 중국에서 조선어문 과당이 한 단락의 역사로 종말되지 말고 계속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이어지는 훌륭한 민족 정책의 모범으로 세계에 자랑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찌 나만의 바람일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리라.

심양의 거궁에서 만난 만족어 문패를 보면서 만족어가 사라진 이야기를 통해 언어는 마치 민족의 등불과도 같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것이다. 우리의 조선말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자연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소리말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형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본땀말은 8천여 개나 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우리 글 조선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우수한 문자라고 한다. 이렇듯 훌륭한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말과 글을 쓰는 나는 조선어의 주인,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연길시 건공수학교 김이진 학생의 금상수상 작문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중에서

학생들의 사유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성숙해 간다. 조선어 사랑을 심어주는 조선어문 선생님들은 실로 령혼의 공정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어성이 곱게 울리는 자음이래요. 그, 느, 드, 르, 무, 부, 스, 으, 즈, 츠, 크, 트, 푸, 흐. 햇빛처럼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하늘, 땅, 사람이 좋다는 몸이래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달빛으로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세종대왕 할아버지 만들어 주신 해와 달이 빛뿌리는 글자랍니다.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글이랍니다. 연길시 건공수학교 김연주 학생의 금상 수상 작품 동시 조선글. 이외에도 조선말 조선글을 배우게 하려고 연변으로 이사온 이야기며 중국말밖에 모르는 부모님께 우리말을 가르치는 나는 아빠의 선생님이 됐어요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할머니의 사투리로 잠깐 소통장애를 겪는 세대 간의 언어 변천을 다룬 이야기며 많은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학생 잡지를 통해 또 문화의 창 십역화를 통해 감동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쯤 씨앗이 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어를 통해 물들여지는 문화. 언어 경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성씨들을 만난다. 왕씨, 박씨, 애씨, 갈씨, 요씨, 정씨, 하씨 등 성들이 신기롭게 안겨온다. 호기심에 가끔 민족을 물어보면 한족은 물론 만족, 회족, 지오, 뚱족도 있었다.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을 따라 룡학컵 조선말 사랑 우리말 표현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시대 중화민족 대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필연적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한국인 아빠, 엄마를 둔 아이들은 물론 그 외에 외국인 아빠인 아이들도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라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역시 역사의 한 단락일까. 하여 룡학컵은 중국 조선족만이 아닌 조선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여러 민족 학생들의 집대성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변과 흑룡강 조선족 학교들에는 타민족 학생들이 적지 않다. 나에게도 여러 명의 한족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도 조선족과 아주 흡사했다. 된장 김치를 선수한다는 한족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조선족 학교에 보냈는데 유별나게 된장국과 김치를 찾아요. 처음에는 된장국 먹겠다고 하면 조선족 식당에 가서 사서 먹였죠. 차츰 한 반에 다니는 조선족 엄마들과 교류해 만드는 방법을 배워 지금은 집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덩달아 볶음채가 위주된 온집 식구의 식탁이 때로는 밥과 국, 김치로 바뀌면서 조선족 식탁이 돼간다고 부언하는 것이었다. 한 한족 학부모는 서시장에서 연변 특산물을 판매한다. 조선말도 제법 조선족처럼 한다. 두 아이를 모두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조선어 한국어 학원에는 리씨성을 가진 한족 교수

조가 조선어를 가르친다. 그를 보면 한족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강연을 듣고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조선어 필력이라든가 조선말 언술이라든가 순수 조선족 교수들보다 더 도드라졌다.

나는 내 민족의 우수함도 조선민족의 우수함도 함께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다. 나는 예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이쁜 색깔로 물들여지는 아이다. 룡학컵 금상수상작 흥룡강성 룡안시 조선족소학교 로백원 한족 학생의 물들여지는 아이 중에서의 한 단락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지난해부터 룡학컵 경연은 전국 각 지역의 주말 학교에서 추천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광동성, 상해, 산동성, 북경, 천진 등 지역에서는 조선말 주말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친다. 모두가 권설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조선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다. 그런 애들이 동화 구연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긴 이야기를 다 해내는 것이었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말도 리해 못했겠는데 어떻게 가르쳤나요? 공익으로 자원해서 주말학교 교사로 나서주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이야기 한 편을 오래오래 자꾸 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 뜻을 알려주면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다고 더 파고들어요. 수없이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해주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기본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도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어서인지 때로는 발음의 한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지루하기는커녕 더 귀를 감고 듣게 되고 때로는 들으면서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고 배워주는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이 고맙고 주말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2013년 실황성 협회를 금방 설립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 교실을 오픈했다. 본딴말을 재치있게 표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줬다. 리듬을 실어 율동으로 동시를 읊으니 재미있다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운율을 알고 리듬감을 가진 아이는 정서가 다르다. 언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정서를 가진다. 우선 혀를 감고 한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발음 교정이 급선무였다. 한 주 두세 번의 시간으로 아이의 언어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없습니다. 언어 공부는 부모의 피부 교육이 최고입니다. 엄마가 똑바로 된 말을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픈 교학을 하면서 엄마들이 함께 배우도록 적극 권장했다. 아, 발음부터 다시 배워주고 교정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혀를 펴고 아 하는 소리부터 혀를 령활하게 굴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 혀를 감는 소리로 개구리, 오리, 꾀꼬리 하던 애들이 점차 혀를 펴고 자연스럽고 류창한 우리말 발음으로 바꿔갔다. 생각 밖으로 입술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오면 발음부터 점검했다. 그때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 가운데는 권설음 발음을 하는 애들이 아주 많았다. 심지어는 틱 장애를 가진 애들과 말을 더듬는 애들도 있었고 자폐증 아이도 있었다. 동화 구연 교실이 아니라 말 교정 전문의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무 생각밖이었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 하나하나 교정해 나갔다. 언어학에 대한 새로운 공부와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관찰과 탐구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호흡으로 더듬증을 교정해 성공했고 몇 초 동안도 진정 못하는 자폐증 아이는 동화 구연을 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몇 분간 눈을 맞춰줬다. 아이 한 명도 소중한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귀엽고 아껴주고 싶은 우리의 미래다. 이야기와 실황송으로 아이들은 변해갔다. 이렇게 율동 동시와 동화 구연은 아이들에게 정서와 구사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매력적인 말 놀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도 하나의 우리말 원리를 터득했다. 우리말은 오성의 원리에 의해 좋은 기관의 다섯 곳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혀가 잘 구울러야 했다. 그리고 입술에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매일 살랑살랑 찰랑찰랑 단어를 반복적으로 빨리 말해 혀를 령활하게 돌게 하고 봄, 밤, 봄, 꿈, 꾸자는 말마디로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탄력을 올리면 우리말 발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수했더니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나는 수십 권의 동시집을 훑어 수십 여수의 률동을 구안해냈다.
그리고 동화 자료들을 수집해 유아들로부터 소학교 고급 학년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별 동화 구연 교재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하도록 고무 격려하기 위해, 또 아이들에게 언어문화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격월로 아이들의 화술 장기자랑 무대를 마련해 주어 정서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에서도 아이들에게 실황송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다. 외에 여섯 차례의 자랑스러운 내 고향 알기 문학회

캠프를 조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뿌리를 알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아가는 정서의 함양에도 모를 박았다. 2020년 제11회 룡학합은 코로나 사태로 해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 랑송 표현 영상을 보내오게 해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 경연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온라인에서 표현했다. 무대가 아니어서 에너지 충전력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고민도 해봤지만 고운 한복 차림의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라도 우리말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입을 모았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조선어문 선생님들과 주말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경업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언어는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 내내 믿어마지 않는다.

그들은 왜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어찌 감동을 몰고 온 이야기는 글과 말뿐이겠는가? 시상식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하루 종일 차를 4대번 갈아타고 왔다는 흥룡강성 감옥사에서 연길까지 달려온 학생과 그의 부모님들, 길림, 장춘, 목당강은 물론 심양과 대련, 북경에서 시상식 무대에 오르겠다고 달려왔다고 한다. 룡학합 시상식은 우리말 축제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한 학생이 룡학합에서 수상하면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까지 총동원이다. 이 3분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로비를 팔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도교원 선생님들이 더없이 고맙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우리 말의 향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학부모의 진정어린 고백이었다. 하여 룡학합 경연 뒤에 꼭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을 권장한다. 어느 날 외지에서 회의 중인데 무음모도의 전화가 진동했다. 회의가 끝나면 회신하려고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량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심양에서 고속전철을 타고 지금 연결서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아리랑정에 우리 선녀의 작품이 걸려있대서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뜻밖의 소식에 나는 저기 놀랐다. 나는 외지에 있어 만나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핑계처럼 내비치면서 걱정어린 애매한 말을 남겼다. 네? 아니, 그 먼 길을 오셨다니요? 다른 일로 겸사겸사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리랑정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작품은 학생들에게도 작은 액자로 기념하도록 다 만들어줬는데요. 시상식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지 않으셨나요? 네, 작품 액자는 잘 받았고 원본 사진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청도 했고요. 가문의 영광인데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앞에서 인증샷도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저기 자랑스러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2시간 남짓이 지나 또 전화가 진동했다. 심양에서 오신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잘 받고 사진도 잘 남겼다면서 돌아간다고 전화로 인사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면서 감격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토록 진정성이 담겨 나의 마음을 울렸다. 큰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행들은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시상식이 끝나면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언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연변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눈곱을 훔치는 할머니들도 종종 만났다. 아무리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의 이야기와 랑송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부언을 붙이기도 한다. 나는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내심 바라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민족 정서의 공감과 공유였을 것이다. 민족의 정서란 바로 민족의 얼이다. 이 정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언어가 아니겠는가.

에필로그. 요즘 연변 교육에서 조선어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마다 조선어문 과당이 축소되거나 지원은 사라지는 국면에 놓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룡학업을 조직해낼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컸다. 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려만 깊어간다. 스승들과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모두들 하는 데까지 같이 하자는 권고와 제안을 줬다. 스피노자의 레일 지구의 정말이 온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비장하게 떠올리면서 나는 조선어문 교원직에서 퇴직한 고향란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룡학합 경연을 진척 있게 끌고 나갔다. 전국 각지로부터 124명의 참가자들이 신청해왔다. 여느 때보다 감개무량했다. 아이들의 영상 작품을 심혈하면서 여느 때보다 감동이 짙게 몰려왔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몇몇 아이는 어설픈 발음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 동료를 불러보냈다. 얼마나 우리말을 하고 싶었으면 노래를 했을까. 반칙을 줄 수 없었다.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도전상까지 다 수여해 격려해줬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한 단계 올라 률동동시를 표현하리라 기대해본다. 룡학합 경연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는 오늘의 이 순간도 파종을 하는 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 밭에 묻어 잠시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발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씨앗이 비, 바람과 햇빛의 손을 잡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모양을 바꿀 그날을 그리면서.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중년이 되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얻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 노을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그리고 혼자 걷는 길에서 마음속을 돌아보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사색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선택에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자신을 리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중년의 심리학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 그냥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만일 어떤 것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삶 속에서 자꾸만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의식해야만 하는 내면 세계의 메시지다. 그러므로 중년은 나를 떠나 방황하는 시기가 아니라 외면했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색하는 시기여야 한다.

앞으로만 뛰는 시간이었죠. 학교를 다니며 성적을 쪘고 직장에 진출하며 인정을 받고 가정을 꾸리며 책임을 지니는 와중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외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년을 방황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유한 이 책 속에 담긴 메시지처럼 젊었을 땐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지만 중년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이 되네요. 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마음속에 진정한 안정을 얻는 것이 바로 중년 사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숙녀는 결코 방황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세상을 향해 뛰어온 후 마침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사색의 여성입니다. 중년은 돌아오는 길이자 진정한 나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색을 통해 얻은 확신과 평온은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자기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중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들, 당신의 모습이 가장 빛나길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이랑 찹쌀가루 좀 보냈대. 또? 아, 제발 그만 보내라고 좀 말해봐. 냉장고가 꽉 차서 넣을 자리도 없어. 어쩌겠어, 이미 보냈다는데. 다음부터 보내지 말라고 할게. 아, 찹쌀가루 지난번 것도 아직 남았는데. 그래도 보냈으니 고맙다고 해야지. 러인들 락이라고는 반찬에서 손주들 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 남편의 론리 정연한 설명에 말문이 막혔으나 여전히 꽁한 속내는 감출 수 없어 분위기가 미세하게 링랭해졌다.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할머니를 향한 마음은 아직도

너그럽지 못하다. 처음 남편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썩 달가워하지 않던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제일 아끼는 장손을 볼품 없어 보이는 나한테 주는 것이 아까웠을까?

첫 만남부터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에 자존심에 금이 갔던 것이다. 시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자기 손자는 괜찮지만 너만은 무조건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에 경각했던 기억도 선명하다. 손자가 바빠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해도 손자 며느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에 본래 싹싹하지 못한 성미가 더 쌀쌀 맞아진 것 같다. 그러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봐주지 않던 증손자를 친정엄마가 나서서 돌봐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며 훈수만 두던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통을 끝내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적이 있다. 그 일로 미운 털이 한 번 박히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나 역시 이쁨을 받으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 시할머니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져 버렸다. 싸늘한 나의 태도에 남편도 더 강요를 하지 않았고 이제는 눈치를 보는 대신 차라리 내가 없는 곳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할머니가 보낸 택배가 드디어 도착했다. 반찬을 담아두었던 비닐팩들이 모조리 터져 택배 박스까지 흥건하게 젖어버린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한숨만 깊게 내뱉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짜증을 억누르며 택배 박스를 여는데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미간이 한껏 찌푸려지며 불쾌한 기분이 먹물처럼 번졌다. 김치가 담겨있는 비닐팩을 집게 손으로 슬쩍 들어올리자 김치물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목구멍까지 가득 찬 불만을 한숨으로 대신했다. 조심조심 반찬들을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택배 박스가 요동 눈에 거슬렸지만 일부러 치우지 않고 현관 앞에 버젓이 놓아두었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썼다. 무슨 냄새야? 뭐긴 뭐야. 할머니가 보낸 반찬 냄새지. 아, 택배 받았어? 근데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서 보내야지. 비닐팩에 그냥 싸서 보내면 어떡해. 저 문 앞에 둔 박스를 좀 봐. 금방 받았을 때 김치 국물이 막 흐르더라니까. 오, 할머니한테 잘 받았다고 전화해야겠네. 동문 서답하는 남편 때문에 답답함이 밀려왔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까 생각하다가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해 단념해버렸다.

시할머니가 보내준 김치들을 그릇에 담아 내놓으니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언뜻 들었다. 이 고추장아찌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전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너가 잘 먹던 거라고 보냈대. 불만은 가득했지만 시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남편의 권유대로 고추장아찌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동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추 특유의 매콤함과 함께 간장으로 졸여진 감칠맛 나는 짭짤함이 입안으로 싹 퍼지면서 입맛을 돋궜다. 그런데 살짝 시큼한 끝맛이 목젖을 미세하게 치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반찬통을 들어 냄새를 한 번 더 맡아보니 약간의 쉰내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쳐갔다. 이거 상한 것 같은데? 내 한마디에 남편도 덩달아 확인을 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은데? 나는 모르겠어. 아니야, 냄새가 좀 이상해.

간이 베어문 고추 장아찌를 가차없이 휴지통에 버리고 반찬통을 쓱 밀어버렸다. 남편은 뭔가 말하려고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었다. 난 못 본 척 지치미를 떼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밤부터 배가 꼬르륵거리며 슬슬 아파오더니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 시꺼멓게 그늘이 져버렸다. 거봐, 내가 그 고추 삼겠다고 했잖아. 어젯밤부터 설사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근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괜찮은데? 장은 내가 더 예민하잖아. 아무튼 그 고추가 문제야. 평소 장금강이 썩 좋지 않던 남편은 멀쩡하고 나만 설사를 하는 것에 의문이 들기는 했으나 석연치 않은 마음은 여전했다.

슬슬 머슬터짐을 보이던 설사가 점심이 되니 완전히 나아져 이제는 시장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떤 형 먹다 남은 서불고기 전골을 데워 한 끼를 때웠다. 하지만 식후 1시간 정도 지나니 또다시 배가 꼬르륵거리며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고추장아찌에도 선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는 증상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서불고기를 확인했다. 고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제 반나절 동안 상온에 불려둔 당면에서 쉰내가 몰심 풍겨왔다. 확 몰려오는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기만 골라 먹었던 남편은 아무 탈 없었고 당면 위주로 먹었던 나만 설사를 했다는 사실이 악유가 맞아떨어졌다. 헐로했던 오해가 이렇게 풀려버렸지만 시할머니를 향한 미안한 마음은 쉬이 가셔지지 않았다. 뒤늦게 눈을 뜬 양심이 편협했던 리기심을 질책했다. 갑주로 꽁꽁 둘러싸맸던 원망들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표정은 냉랭했으나 내가 어떤 반찬을 잘 먹는지 요심히 지켜보며 신경을 써줬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나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이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러인이 먼저 내밀어준 화해의 손길에 화답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외면해버린 내가 리기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꼴이 돼버렸다.

이거 상했다며? 아니, 이세번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나저나 할머니한테 전화는 드렸어?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전화드려, 나도 인사 좀 하게.

휘둥그레진 남편의 눈을 피해 밥을 먹는 척했다. 맞은편에서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드는 기척이 들려왔다. 전화 신호음이 오늘따라 부담스럽지 않게 들려왔다. 거초장아찌를 하나 집어 한입 가득 베어물었다. 기분 좋은 매콤함과 감칠맛이 물씬 도는 짭짤함이 입안에 퍼져나갔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중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랑을 나누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중년에 이르면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년은 결코 쇠퇴의 계절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쁜 와중에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단오 명절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할빈의 여러 문화 박람 장소에서 다채로운 단오 테마 행사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박물관은 중조의 향기가 넘실거리는 단오, 고대의 운치 전승을 주제로 다양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에는 게임 인터랙션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단오절의 기원, 구론의 일화, 단오 민속, 절기 문화를 종합적으로 리해하고 전통 명절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적 내면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합니다. 6월 20일에는 그림, 짧은 영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결합해 단오 과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오절의 기원, 단오의 시간과 절기적 의미, 룡주 경주, 중주 만들기, 오색실 매듭의 전통적 상징 등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애국 정서를 배양할 계획입니다. 6월 21일에는 전담 해설원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도울 예정입니다. 금칠과 만족 자수 두 특별 전시관을 심도 있게 학습하며 룡강 전통 문화를 깊이 탐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직접 칠선과 만족 자수 공예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단오 연휴 기간 동안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은 여성 작가 소홍 탄생 115주년 기념일로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헌화식, 소홍의 동생 장숙이의 유물 기증, 호라나 광안 창간호 발행 기념식, 소홍 문화 창작 대전 개막식, 전문가 주제 강연, 야간 옛집 관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2026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을 맞이해 역사의 맥락을 계승하고 우수 전통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소홍 옛집 기념관과 호랑우 문화재 보호센터는 호란 역사 문화 전시회를 특별 기획했습니다. 6월 19일 할빈시 남강 박물관은 할빈 어린이공원에서 단오 민속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데 육상 룡주, 재미있는 등불 수수께끼 풀이, 오색실 매듭 복주 주머니, 단오시가 이어 부르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 체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025-2026년도 우리 성의 가을 곡물 수매 성수기 수매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성이 수매한 가을 곡물 수매량은 1,477억 9천만 근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화 수매 비율은 94.1%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전 품목에 걸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월립 벼 평균가는 근당 1.33원으로 전년보다 0.01원 올랐고, 일반 장립벼는 근당 1.54원으로 0.09원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근당 1.04원, 콩은 근당 1.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가들은 곡물 판매를 통해 예상 추가 수익만 80억 원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룡강 성류홍 모범 선봉행, 흑룡강성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사적 강연 행사가 최근 흑룡강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및 전성 민족 단결 진보 모범 단체로 선정된 할빈 공업대학 등 대학교 강연단이 현장에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강연 활동은 성내 민족 지역으로 확대해 민족 단결 진보 모범의 대표적 사적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전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러시아 중소학교 교장 방문단 일행 10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단 교장들은 학교의 중러 국제 교과 과정 반을 찾아 사생들과 함께 중국 매듭과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러시아 두개 학교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자매학교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주러시아 대사관 교육처가 주관했습니다. 올해는 중러 교육의 해인 만큼 이번 방문은 양국 기초 교육에 관한 교류의 중요한 실천인 동시에 할빈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러시아 중소학교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할빈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의 국제 교육 특색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방문단 교장들은 바로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중국 전통 매듭과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의 공통된 문화 비밀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공개 수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개 수업이 끝난 후 중러 국제 교과 과정반 학생들은 방문단 교장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학교의 과학기술혁신연구실과 생물실험기지인 대형 온실을 차례로 견학했습니다. 온실 내부는 300여 종의 진귀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화초들을 둘러보며 러시아 교장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교육의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번 행사는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학교의 운영 방식과 국제 교육 실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심층적인 인문 교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일전성 민족박물관은 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여러 차례 전통 개몽례 활동을 개최해 문화유산의 전승을 실천했습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등교 입반, 관세정수, 주사계지, 집필경서 등의 절차를 통해 잊지 못할 파몽의식을 마쳤습니다. 박물관의 민족관에서 수년간 이어온 특색 활동인 개몽례는 레의 문화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결합시켜 중화 레이 문화의 실천 속 전승 과정에서 스승을 존중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몰입형 체험 속에서 군자는 행동과 몸가짐이 단정해야 함을 알았고 의식감 속에서 민족의 동질감과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의 핵심 정신을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박물관의 약속용 박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이 다녀갔습니다. 일전 2026 할빈 딸기 음악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타고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화풀로 부상했습니다. 음악 축제 팬 특별 할인 티켓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남방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은 순식간에 음악 축제 다음으로 가장 핫한 제2의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몽환 빙설관에 들어서면 마치 겨울 동화 속 왕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제된 러시아식 얼음 조각 건축물은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 아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아치형으로 지어진 얼음 구조물은 할빈 옛 건축의 고유한 멋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얼음 조각 앞에서 음악 축제 특유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은 이번 딸기 음악 축제와 연계해 음악 축제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 감상 플러스 빙설 체험 두 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내에는 상해, 성도, 중경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얼음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얼음 조각 주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 축제 굿즈를 손에 쥔 채 빙설 경관을 배경으로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9번째 시간입니다. 경의원 덕광이와 우수가 진명정치위원을 따라가는 통에 나팔수 아바이는 무척 바빴다. 이날 아침에도 그는 일찍 대문 밖으로 말을 끌고 나갔다. 그는 언제나 몸에 품고 다니는 술병을 꺼내 꿀꺽꿀꺽 도모금 삼키고 나서 란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우스게 소리를 했다.
1: 허여, 청년 부녀 대상 일찍 웬일이야? 술이라도 한 모금.
0: 그는 갑자기 말을 뚝 멈추었다. 평소에 장난질을 쏙 좋아하는 란자가 지금은 눈을 내리깔고 얼굴이 새파래 있었던 것이다.
2: 아바이, 현장동지 계세요?
0: 란자가 물었다.
1: 계시오. 너 무슨 일이 있니? 어서 들어가 보려.
0: 란자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더니 얼마간 지나서 도로 나왔다. 나팔수 아바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턴장이 갑자기 그를 찾았다. 그는 급히 술병을 품에 찔러놓고 뛰어들어갔다. 턴장은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책상 옆에 서서 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있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무슨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우탄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내리치며 엄하게 명령하였다.
3: 경위패 배장에게 당장 사명 과패상 붙잡아 총살하고!
0: 나팔수 아바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만 꿈뻑거렸다.
3: 뭘 기다려? 빨리!
0: 우탄장은 격분을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그러나 몇 발자국 거닐다가 나팔수 아바이가 나간 것을 보고 다시 외쳤다.
3: 돌아오시오.
0: 나팔수 아바이는 돌아와서 차렷하고 섰다. 우탄장은 두 눈을 이윽도록 부릅뜨고 있다가 화를 가라앉히며 말하였다.
3: 먼저 그놈을 잡아가도.
0: 나팔수 아바이가 떠나가자 우탄장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담배만 뽁뽁 빨았다. 사실은 이러하였다. 삼령은 바로 류빠의 대오였다. 그들은 늘 인민들의 달기랑 남새 등을 훔쳐먹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영장 류빠에는 본척만척 내버려두어 버릇을 굳히었다. 파견된 교도원은 혼자서 미처 통제해내지 못했을 뿐더러 조금만 엄하게 다스리면 일부 사람들이 팔로군에서 떠나겠다고 고하되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 전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봐서 이런 일들을 대수로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탐부는 언제나 이 영의 주둔에 있으면서 자주 그들을 교양하곤 했다. 어제 저녁에 마패장은 한 과부집에 뛰어들었다.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이 집에는 딸과 어머니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 집 어머니는 팔로군이 온 것을 보고 극성스럽게 술이랑 안주랑 대접하였다. 마가는 실컷 처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그 집 딸이 청년 분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자 눈독을 들이고 자기는 병이 있어 따뜻한 구들에서 자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핑계를 대었다. 그 집 어머니는 딸과 한 구들에 자면서 다른 구들을 덮여 그사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모녀가 자는 방에 기어들어 딸을 겁탈하고는 떠날 림박의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였다.
4: 만약 소문을 내는 날에는 먼저 너희들을 죽여버릴 테다. 내가 류바이의 당당한 마패장인 걸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응? 조심해.
0: 그 집 어머니는 울며 불며 란자에게 이 사실을 하소연했다. 만일 그 어머니가 잘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처녀는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탄장은 담배를 곱잡이로 두 대나 피우고야 몹시 격분되었던 마음을 다소 가라앉혔다. 방금 전에 부하대로만 한다면 그 악당을 당장에 칼탕쳐도 시원치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간 진정한 후 이 사건이 사람 하나 해치우는 것으로 끝맺을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이 사건이 팔로군의 강철 같은 규율과 팔로군에 대한 인민들의 관점과 관련되는 동시에 한계 영리의 사람들이 혁명을 계속하는가 그만두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류빠예의 그 영이 가는가 남는가는 천백만의 이른바 홍후주들이 끝까지 공산당을 따라 항의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걷는가 하는데도 영향이 미칠 것이었다. 군대가 규율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민심을 잃을 것이며 그것은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는 죄과로 될 것이다. 마패장을 총살한 뒤 류빠예를 설복시키지 못하고 또 대오가 단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과오로 될 것이다. 우탄장은 류빠예의 머릿속에 마패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0: 잡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따위 악당은 반드시 없애치워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 한 가지 일만 아니라 류빠의 부하들의 무규율과 무질서를 기어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탄장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참모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에게 정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바로 이때 류빠예가 격발기를 여러 제 낀 권총을 험악하게 휘두르며 살기 등등하여 뛰어들어와서 우탄장을 향해 부르짖었다.
1: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를 가둬? 당신 따위가 그가 누군지 알아? 그는 내 목숨을 건져준 은인이야. 총을 백발백중으로서는 으뜸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은 한낱 여자로 하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내 급구를 내놔.
0: 나팔수 아바이와 호위병 시호장은 그의 기세를 보고 대뜸 권총을 꺼내어 찰칵하고 탄화를 재웠다. 집안의 공기는 다치기만 하면 터질 듯 몹시 긴장해졌다. 우탄장은 일어섰다. 그는 류빠예의 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태연자약하게 나팔수 아바이와 시호장에게 명령하였다.
2: 총은 꺼내서 뭐라? 이 집안에 적들이 있어? 빨리 걷어놓으소. 시호장, 왕패장 보고 죄를 끌어오라고.
0: 시호장이 나가자 우탄장은 류빠의 앞에 가서 섰다. 그가 입만 열면 류빠에는 당장 총을 쏠 것만 같았다.
2: 사병장!
0: 우탄장은 엄숙하게 말을 떼었다.
2: 잘 왔어. 나도 사람을 보내어 찾으려던 참이오. 사건이 당신의 영계에서 발생했으니 영장인 당신이 우선 책임져야. 당신은 그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해보.
1: 젠장! 어쨌든 간에 당신은 그를 내놓아야 해. 만약 내놓지 않는다면 내 먼저 당신과 목숨을 겨누겠소.
0: 류빠이에는 여전히 권총을 허공에 대고 휘둘렀다. 하지만 그는 우탄장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당황해졌다. 우탄장은 랭소를 지으며 말했다.
2: 목숨을 겨루든 그놈을 내놓든 우리 먼저 리치를 따져보기요. 내 물어보겠소. 당신 류빠예는 당초에 낡은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을 때 무슨 기치를 내걸었소?
1: 그걸 물어서 뭐해? 아무튼 그를 내놓아야 해. 그는 나의 은인이야.
0: 류빠예는 권총을 더 들고 있을 수 없었다.
2: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에 이야기하지.
0: 우탄장은 천천히 봉당을 거닐었다.
2: 당신은 부자놈들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며 인민을 위해 나쁜 놈을 쓸어버리겠다는 기치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소. 때문에 당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소.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고생하는 인민들을 죽이고 못살게 굴었다면 그래, 류빠예가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었겠소? 네 여자 하나를 겁탈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당신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 그게 가난뱅이 출신인 당신이 할 말이오? 당신은 그래도 이 부근에서 이름 높은 지휘관이 아니오. 이런 큰 수치가 어디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고 입고 있는 것은 팔로군의 옷이오. 인민의 군대의 한 영장이란 말이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당신은 자기 개인의 문제만 생각하고 사람을 해친 죄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정말 천만 뜻밖이오.
0: 우탄장의 말은 점점 빨라지고 무기가 있었다. 류빠예는 차츰 고개를 떨어뜨리고 권총을 느릿느릿 총집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1: 좋소.

0: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기요. 그럼 말해보. 그 녀석을 어떻게 하겠소?
1: 우탄장은 참모장과 눈길을 마주치고 나서 결패 있게 말하였다.
2: 그건 명백한 일이오. 팔로군의 규율은 그런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소.
0: 무엇이? 총살?
2: 그렇소. 처단하겠소.
1: 우탄장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0: 안 돼! 그러지는 못해!
3: 우탄장 계시오?
4: 엄마!
1: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보니 독강이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만자는 류빠의 무서운 기상을 보고 그만 겁이 더럭 나서 급히 어머니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탄장과 참모장의 인사에 미처 대답 못하고 딸애를 안아올리며 먼저 의혹스럽고 조심스러운 눈길을 류빠에게 던졌다.
2: 아주머니, 앉으시지요.
1: 우탄장은 자리를 권하고 다시 류빠에를 가리키며 인사시켰다.
2: 저민이지요. 우리 사명 류영장입니다. 류동무, 풍덕강의 어머니요.
1: 류빠에는 이렇게 되자 당황해 나서 급히 권총을 허리에 찌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너기로 물러섰다. 나팔수 아바이가 의자를 하나 들여다 어머니를 앉히었다.
5: 아주머니, 무슨 일로 왔습니까?
1: 참모장이 물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 마치 끝없는 슬픔이 가슴속에 가득 찬 듯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을 지으며 질문조로 입을 열었다.
6: 나는 당신들을 찾아왔수다. 오탄장은 그 일을 들었소?
2: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마음 놓고 하십시오.
1: 우탄장은 진심으로 말하였다. 그가 마음속의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났다.
6: 우탄장!
1: 어머니는 격분하여 언성을 높였다.
6: 우탄장, 이 늙은 것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아니외다. 내놓고 말이지, 팔로군의 은혜는 그 누구도 잊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텁지요. 하지만
1: 그는 침통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6: 우탄장의 대우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사람으로선 용서치 못할 일이 생겼으니 누구의 마음인들 괴롭지 않겠소?
1: 그는 한숨을 지었다.
6: 검은 가루에는 검은 가루를 아무리 섞어도 까맣지만 흰 가루엔 눈꽃만큼 검은 것이 들어도 대뜸 눈에 띄웁니다. 나도 우리 팔로군에서 그따위 짓을 저지른 것은 한두 놈 나쁜 놈이 작가리 난 것을 알고 있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탄장, 사람들 누구나가 다 흑백을 가려보는 건 아니우다. 아,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겠소?
1: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침통이 둘러보고 나서 다시 눈길을 우탄장의 얼굴에 멈추었다.
6: 우탄장, 내가 홧김에 한 말이니 너여워마오. 이 늙은 게 뭘 안다고. 그저 속이 괴로우니 자기 일처럼 여기고 생각되는 걸 당신들에게 말할 뿐이오. 나도 당신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1: 어머니의 말을 듣는 우탄장의 가슴은 감동과 아픔으로 그들먹했다. 그는 무슨 말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오직 어머니의 그 책망 속에 얼마나 큰 의미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가를 느꼈을 뿐이었다.
2: 아주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오를 잘 이끌지 못한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주머니, 우린 지금 이 일의 처리 대책을 의논한 중이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이면 농민들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김려옥 씨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단오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동면은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단어날 장퍼물에 머리를 감으면 요니 나고 숱이 많아진다고 하여 여성들은 장퍼물에 머리를 감았고 남성들은 잔디밭이나 모래밭에 모여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연길시에 계시는 박순애 부부는 단어날이면 마침 귀염둥이의 딸의 첫돌

생일이라면서 딸애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생일 축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박순애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도현 성문진 자조촌 노인협회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자조촌 노인협회의 노인들은 우리 요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촌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박정순 부녀수임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정순 부녀수임을 비롯한 촌 지도부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조촌의 생활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면서 박정순 부녀수임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하는 마음으로 재미난 소품 부조사계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자조촌 노인협회

0: 많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라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아,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결을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이라는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1: 아이고 뭐 젊어요. 네. 내 좀 보살
0: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1: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내 정말 탐보가. 앞으로 큰 사과할 사람이구만.
0: 뭐 차차 크게 들려줬지.
1: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
0: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해.
0: 축하한다 축하.
1: 야야야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이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그래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0: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0: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린 된다.
1: 야야야야야야.
0: 갑시다. 이야 대박.
2: 어머니 사람들 그 사식도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인가 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힘은 썼구나.
0: 신쿠메유,
1: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2: 말이고 당하는 거 아잖아. 라발, 와 한쪽한 미술 봐.
0: 미술, 미술.
1: 이거 봐서, 그 한쪽 말을 하겠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2: 다 알아듣습니다. 라발, 와 한쪽한 민발팅아마.
0: 아 민발팅라, 따다리 민발팅라.
2: 전화칠 거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것도 큰일 뜨죠.
1: 아, 그 말은 마스고 거기서 머리 뽕뽕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2: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것은 어머니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남은.
1: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예. 내 한 번도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2: 어그 말을 포기했어.
1: 어찌나
0: 저 부인 먼저.
1: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2: 어째서?
1: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2: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2: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0: 그치 말고 붙었어. 나도 붙었어. 예? 축하한다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1: 예.
0: 집에 하는 은혜학교.
1: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학교 붙었어.
0: 아, 그 안에.
2: 아, 그까지 중전에 붙은 것도 무슨 칭크라면서 이거는 완을 부재단 이렇게 딸랑 벌써.
1: 아, 아줌마 그게.
0: 예, 아줌마 말씀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통해. 아, 그래서 그거
0: 자꾸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부터.
2: 우리야?
0: 예.
2: 우리야?

0: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0: 이거 저 손님이
1: 빨리 변경해야 된다.
2: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며 소리, 침에 깎이게 소리. 옆자 끝이지요?
0: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뺏기 왔잰가?
2: 친구들 그러면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봤어. 여집들에는 한번 싹 다 부지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었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2: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1: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쓸까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2: 무슨 바람?
0: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네.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0: 예. 네, 그래.
1: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0: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0: 네, 그런 게.
2: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네.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샌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을까?
1: 무슨 게라고?
0: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샌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2: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생기는 시대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1: 여섯 번도?
2: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이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2: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0: 미친년에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러디 여덟 번.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마음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0: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에이. 5년 동안 네 번 결혼했어.
0: 네?
1: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아.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질까.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여덟 번 해.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 또 재간도 있다.
2: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금년 1년 막으시 동창만회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동창만회만 12번?
2: 어찌하겠습니까?
1: 그게 거짓말 그래.
2: 어그머니 어쩌면 동창만회를 맞으면서 한번 다수한 열흘을 맞으면서
1: 한번
2: 예, 지나서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다
1: 한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번
1: 모두 네버구만 무슨
0: 네버
2: 그래 네버에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1: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추나 추동 그랬거나 네버 3, 3, 12 12번
0: 맞습니다
2: 우리 저중 연애도 싹 성립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0: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인도
0: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호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화자 동무들

0: 지 창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2: 야, 그래.
0: 야, 그 날이 빨리 오라.
2: 아이고, 그 날 정말
1: 예쁘만. 아, 내가 먼저 해줘.
3: 아, 예, 예.
0: 예, 예, 예.
2: 티셔츠 된다.
4: 참으시게.
0: 예, 된다. 티셔츠, 티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0: 티셔츠. 괜찮지? 집에서 아이 친구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합니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치우, 치우.
2: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5: 아빠 내 것만 쓰.
1: 아, 내가 보자,
2: 야,
1: 아, 이거 야. 어째?
2: 좀 조용하면 안 된가?
0: 손님이 성격을 쓴다.
6: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애기를 낳았다.
1: 애기로?
2: 15원짜리 샹창 두 개만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저리하고 순이한테 또 알렸다. 바이바이.
0: 야! 너네 아랑은 무슨 소리야?
2: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우야,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이, 내가 먼저 해야
5: 돼.
7: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고?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보도 40도 나고 30도 18도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네.
3: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혼순 씨의 리춘년 씨는 어릴 적 명절날이면 부모님한테서 선물을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신이 어린 딸애한테 선물을 줄 때가 됐으니 세월이 류수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여운 딸애가 6.1 국제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아가야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장례시에서 근무하는 김복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복자 씨는 단오설이 다가오니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가 직접 쑥을 뜯어서 만들어주시던 쑥떡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복자 씨는 타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요청해왔습니다. 네, 노래 우리 글 우리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김복자 씨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디상현 씨는 평소에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이 밖에 일본에 계시는 김혜숙 씨도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탐욕이 지나치면 사라진다 라는 말은 무엇이든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인간관계, 지식, 성공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결과에만 집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넘치면 둑이 무너지고 열매가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가지가 부러지며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균형과 절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욕심 또한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속담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빠른 성공을 꿈꾸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산을 잃거나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뜻이라기보다 욕심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0: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산골 마을에 넓은 과수원을 가진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나무를 돌보며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에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농부의 과수원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존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부 역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확한 열매를 시장에 내다 팔고 남은 것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열매를 얻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나무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작은 빈터까지 모두 나무로 채웠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지만 농부는 나무 수만 많아지면 열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과수원은 더욱 넓어졌고 나무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들은 서로 햇빛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또한 양분을 나누어 가져야 했기에 점점 약해졌습니다. 열매의 크기도 예전보다 작아졌고 병충해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가지를 무리하게 남겨두었고 아직 익지 않은 열매까지 모두 수확하려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지쳐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많은 이익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적당히 가지를 정리한 나무들은 강한 바람에도 잘 견뎌냈지만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가지와 열매를 매달고 있던 농부의 나무들은 하나둘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심어진 나무들은 바람길을 막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과수원의 절반 이상이 망가졌습니다. 열매는 대부분 떨어졌고 수십 년 동안 정성껏 키운 나무들까지 쓰러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넓은 과수원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나무를 건강하게 키웠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이 결국 오랫동안 지켜온 재산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 농부는 과수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무작정 늘리지 않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랐습니다. 가지도 적절히 잘라주고 땅이 쉴 시간도 주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많은 열매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더 이상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탐욕이 지나치면 결국 가진 것마저 사라진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후세의 교훈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사라진다는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욕심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조건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만 생각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풍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단오 명절과 건강의 관계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며 계절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오는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단오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찾아오는 절기로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단순히 명절을 즐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가오는 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생활 지혜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생활환경도 크게 좋아졌지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생활 리듬 또한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에 담긴 건강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선조들이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오가 찾아오는 시기는 초여름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는 때입니다.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사람의 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는 낮 시간이 길어지고 땀을 흘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몸의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생활 환경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냉방시설이나 위생환경이 충분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러한 계절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단오를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건강을 점검하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일입니다. 창포는 향이 은은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단오가 되면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통해 더위를 이겨내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생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였지만 무더운 계절을 앞두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단에는 집 안팎을 정리하고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 벌레와 해충이 늘어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조들은 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의 의미를 넘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깨끗한 환경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정돈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안정되고 생활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생활 환경을 정비하며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오는 단순

순이 하루를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몸과 생활을 돌아보는 건강관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건강을 지켜온 선조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종종 뒤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호가 전해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명절에는 언제나 특별한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단오 역시 다양한 계절 음식과 함께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단오에 먹었던 음식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오 무렵은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몸의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입맛도 감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제철 음식은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오에 즐겨 먹던 수리취떡은 대표적인 계절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취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로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 떡을 만들어 먹으며 계절의 기운을 몸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마음의 건강도 챙겼습니다. 건강은 몸만 튼튼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신체의 긴장도 줄어들고 생활의 활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단오 명절은 이러한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또한 단오에는 그네뛰기와 씨름 같은 전통 놀이가 널리 행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놀이로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의 역할을 했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명절만큼은 함께 모여 몸을 움직이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게 만들고 몸의 순환을 돕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오 풍습을 살펴보면 운동이 반드시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실천할 때 더욱 오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단오가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기만 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선조들은 명절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한 휴식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은 모두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단오는 바로 이러한 삶의 균형을 일깨워주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특별한 건강서적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몸에 필요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계절 음식을 먹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가족과 함께 웃고 쉬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단오의 전통 속에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할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참고 일하고 마음이 지쳐도 쉬지 못한 채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단오는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단오를 맞아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음식도 계절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건강의 본질을 떠올리게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오 풍습에는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때로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오가 전해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마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오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선조들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생활하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공원을 걷고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은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건강한 생활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단오 풍습 속에 담긴 여러 지혜 역시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제철 음식을 먹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단오는 오래된 전통 명절이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의 가치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단오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단오 명절과 건강의 관계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오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떠올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음력 5월 5일은 전통 명절인 단오절입니다. 단오 중에 단은 초 혹은 시작을 의미하고 오는 숫자 5와 발음이 같기에 단오는 초 5를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 조선족은 단오절을 설날, 한식과 추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4대 명절로 꼽습니다. 네, 단오날에는 중국에서는 종자를 명절식으로 먹는데 조선민족은 단오날에 쑥떡을 먹습니다. 음력 5월 5일 전의 쑥은 부드럽고 향긋해 사람들은 이때 쑥으로 떡을 빚어 먹으면 한 해 동안 몸이 건강하고 잡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쑥떡을 빚어 먹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오절의 유래와 우리 민족의 풍습을 알고 계시나요?

음력 5월 5일은 전통 명절인 단오절입니다. 단오 중 단은 초 혹은 시작을 의미하고 오는 숫자 5와 발음이 같기에 단오는 초오를 의미합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을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4대 명절로 꼽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오절의 유래를 알고 있나요? 단오절은 춘추 전국 시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나라의 저명한 신이었던 고려는 항상 나라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초혜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신하들이 질투를 받다 보니 악의적인 비방과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혜왕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참언을 믿고 점차 구론을 멀리하고 배척했으며 그를 파직시키고 추방했는데요. 루베 도중 초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구론은 슬픔에 잠겨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구론을 기리기 위해 그가 투신한 날인 음력 5월 5일에 제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비듬을 제거하고 종기를 없애는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여 청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나고 탈모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 단오절에 사람들은 쑥과 익모초를 캐기도 합니다. 말린 쑥잎은 훈제향으로 쓸 수 있고 여름밤에 성가신 모기를 쫓을 수 있으며 쑥친구를 할 수 있고 쑥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쑥이 귀신과 불운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단오절에 쑥을 따서 대문이 우쪽 처마 밑에 달거나 장독대에 올리는 풍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을 따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꿈의 의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적 동력원이 됩니다. 언젠가 꼭 이루겠다는 믿음이 인생의

에너지가 되죠. 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한계를 넘습니다. 실패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꿈은 개인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합니다. 예술가, 과학자, 교육자의 꿈은 결국 인류 공동체를 빛내죠. 내 꿈이 없다면 인생은 덧없는 배와 같습니다. 꿈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꿈이 없었다면

네, 여름이 시작된 이후로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숨이 가빠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네, 더운 날씨에 심장이 확실히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데요. 네, 2022년 랜싯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심장을 보호하는데 이런 6가지 일을 적게 해야 합니다. 네, 운동 후 얼음물을 바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법건중의학대학 부속재활병원 수면의학과 부주임 의사 여운영은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인체 혈관은 확장 상태에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 즉시 온도가 매우 낮은 찬 음료를 마시거나 에어컨을 켜고 냉수욕을 하면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 전신의 혈관이 수축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응고되어 혈관이 막히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땀을 흘린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실외에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집에 돌아오면 먼저 땀을 들이고 나서 에어컨을 열어야 하는데 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더운 실외에서 에어컨을 켠 방에 들어가거나 외출할 때 먼저 방문을 열고 문 앞에 잠시 서서 몸이 완충 시간을 가져 심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과도한 냉열 자극을 받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땀을 흘린 후 냉수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름철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네, 실내로 돌아와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취한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은 체온 즉 35에서 37도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름철에는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느 날 밤을 새울 때 갑자기 심장이 쿵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밤샘이 갖다 준 영향일 수 있습니다. 네, 설탕 음료로 물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끓인 물을 마시면 항상 맛이 없다고 느껴 물 대신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림상영양학 잡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매일 2인분 이상의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꾸 짜증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비록 고온이 사람을 쉽게 짜증나게 하지만 네, 그래도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종이는 즐거운 마음은 심장 혈액 운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 두룡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두룡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을 쉬는 것은 두룡족의 유일한 민족 명절이며 두룡어로는 카체와라고 합니다. 이 명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에 두룡강변에는 우애 깊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심심산고를 집으로 삼고 사냥을 하면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하루 형제는 긴 칼을 차고 활을 들고 탄타리카 설산의 발화통에 사냥을 갔습니다. 이날따라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짐승들은 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형제는 작은 산양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양쪽으로 포위해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쫓던 형이 그만 방향을 잃고 깊은 산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땅거미가 지자 사전에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해서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초생달이 뜰 때까지 기다렸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난 동생이 깊은 산속의 골짜기에 들어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수없이 많은 물을 건너면서 동생은 9년하고도 11개월 29일간 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그해 12월 30일에 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흩어진 후 나는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단다. 마귀는 아우가 나를 찾아다니는 마음에 감복해서 오늘부터 매년 12월 30일이면 나를 풀어주어 동생과 만나도록 했다. 형은 이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날은 연말 연시이니 설을 쉬는 날로 정하자꾸나. 동생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형과의 재회를 경축하기 위해 풍성한 요리와 여러 가지 곡물로 만든 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후 동생은 징을 치고 횃불을 지핀 후 마을의 남녀노소를 청해 형제가 만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를 형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습니다. 그 후부터 형제가 만나는 이날은 두룡족 사람들의 설로 고착되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두룡족의 모든 씨족과 부락들에서는 단체로 사냥을 하며 돼지와 양을 잡은 후 여러 집들에 나누어 줍니다. 마을의 여자들이 설 음식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데요. 이를 분식, 즉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음날 식사 때는 부락의 모든 성원들이 다 모여야 시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징소리가 울리며 이는 새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식사 후에는 모두가 마을의 널찍한 공터에 모여 옛날 풍속대로 새해를 경축합니다. 이들은 나이와 성별, 가족의 관계없이 손에 손잡고 두룡족의 전통 무용을 춥니다. 연장자들은 두룡족의 방식으로 만든 소쿠리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전통적인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면 노래소리와 환호성이 넘치고 경쾌한 춤사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카치와는 1년 중 두룡족의 유일한 전통 명절이며 두룡어로는 눅와더루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설로 한족의 설날, 즉 춘절과 맞먹습니다. 이 명절은 대개 음력 11월 혹은 12월에 들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점을 쳐서 길이를 정해 쇠군합니다. 며칠씩 쇠는가는 준비한

음식의 양에 따라서 2, 3일 혹은 나흘, 닷새 등으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두릉족인들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서로 놀러 다니며 명절을 즐기랍니다. 이들은 닭과 돼지를 잡아 명절 음식을 만듭니다. 초대시에도 전통 방식대로 목각 혹은 결승의 방법으로 청첩장을 보냅니다. 만약 한 집의 주인이 가채화를 쇠는 날짜를 확정하게 되면 목판의 양측에 홈을 내는데 그 홈의 숫자는 바로 그 숫자만큼 날짜가 지나면 설을 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목판을 두 쪽으로 갈라 절반은 자신이 남기고 다른 절반은 청첩장으로 삼아 손님에게 줍니다. 이후 상방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홈을 하나씩 깎아버리며 마지막 하나의 홈이 남게 되면 이튿날에 설을 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손님은 설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 주인과 함께 명절을 경축합니다. 손님이 마을 문에 들어서면 주인은 손님과 함께 대나무 통에 담은 동심주를 마시며 이는 서로 간의 우위를 상징합니다. 명절 전날에는 각 가정의 주부들이 새로 짠 담요를 집 밖의 장대에 걸어놓는데요. 채색 깃발과도 같으며 이는 명절의 도래를 나타냅니다. 저녁이면 남녀노소가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 술을 마시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튿날에는 산신제 행사를 거행합니다. 집집마다 면으로 만든 상징적인 음식물을 산신에게 올립니다. 일출 후에는 재물을 집 뒤쪽에 가져가며 모닥불을 지핀 후 소량의 식량을 뿌립니다. 이때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이 기도를 올리고 산신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두릉족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두릉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항일의 투쟁 역사 명력히 어린 연변 땅이 지금은 효도문화 선봉장으로 이름 넘네. 어르신들 존중하고 연로 부모 효성함이 효도 역사 그 뿌리든 민족의 미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 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낙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덕행 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 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선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0: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 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 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시는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전환 상황, 생태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림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 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피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0: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9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선이 다니엘을 달래어 진정시킨 후 함께 홀로 내려왔을 때 마침 한목지가 CCI 회사 홀에 들어선다.
1: 아저씨 안녕.
2: 꼬마야 안녕. 우리 또 만났네. 어?
1: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0: 다니엘의 말에 천천히 종사손에게로 고개를 돌린 한목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1: 엄마 나 저쪽에 가 놀래요.
0: 다니엘이 종사손의 손을 놓고 자리를 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잠깐 피하던 한목지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한 듯 입을 연다.
2: 사손이 애일 줄을 몰랐네. 많이 컸구만.
0: 한목지를 마주하고선 종사손은 침묵만 지킨다.
2: 지난번 쟤를 봤을 때 생각나. 쟤가 그랬어. 엄마랑 같이 아빠 찾으러 왔다고. 아빠가 영웅이라 했어. 그리고 집에 아빠 사진이 있는데 나랑 많이 닮았다고. 다만 나보다 많이 젊었대. 사전에 이게 다 무슨 소리요?
0: 종사전은 한목지 물음에 대답 대신 넓은 홀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는 다니엘을 돌아본다.
3: 옥지씨, 나랑 애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우릴 방해하지 마요.
0: 잠깐.

0: 가까스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린 정사조는 돌아서서 사무실 쪽으로 향한다.
1: 사조님!
0: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다는 걸 눈치챈 한목진은 종사절을 쫓아와 그의 앞을 막아선다.
1: 내가 애 지나봐봤지. 얘기해보.
0: 한목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종사전의 두 눈엔 눈물이 고이더니 급기야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한목지의 두 눈도 촉촉히 젖어든다.
1: 아우, 우리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는 거 그래서 날 용서하지 않는 거고. 근데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2: 애를 운운할 자격 없어요. 애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 없고요. 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손에 죽었어요.
1: 아니요, 사조님. 오해요. 내 기억엔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래서 임신 중독이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른과 태아가 다 위험하다고. 의사는 어른을 살릴 건지 애를 살릴 건지 했어. 난 당연히 사준을 선택했고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서 그게 다요.
2: 한묵지, 아직도 변명을 늘어놔요? 지금까지도 자기가 모질어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사업도 이미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1: 사전이 아니,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없어진 줄 알았던 내가 다시 이렇게 만나고 보니 저렇게 멀쩡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어. 게다가 저렇게 홀짝 커버렸어. 그동안 사전이 감감 무소식이었고. 마소, 그때 헤어질 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담담하게 흘러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근데 사손이 갑자기 나타났고 거기다 애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어. 애가 아빠 사랑을 모르게 할 수는 없어. 저렇게 애가 아빠를 찾아 헤매게 둘 수도 없어. 아빠가 이렇게 멀쩡히 눈앞에 있는데 애 몸에서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내 생명의 연속이란 말이오. 사손이, 우리 다시 잘 토론해서 계획을 잘 세우기오.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말이오.
2: 아니요, 애한테 아빠 사랑이 부족한 적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 듬뿍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어요. 우리 가정은 남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늘 친구들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빠 영웅이라고. 난 차라리 애가 가상의 세계에서 살면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길 바라요. 그거면 됐어요.
1: 사전이,

0: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를 보여주면 안 되겠소? 설령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말이요. 어쨌든 한신의 빚줄이 잘소. 자주 만드는 것도 아니니 일을 한번 잘 생각하기 바라.
1: 생각해볼게요. 정사전이 눈물 맺힌 눈으로 자리를 뜨자 한목진은 맥없이 벽에 기대어 선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곤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한목지였지만 이 시각 도저히 조치할 수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크루스한테서 아버지의 병이 심각하라는 말을 들은 종사조는 일부러 다니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다.
2: 아버지!
3: 할아버지! 할아버지!
4: 다니엘이
3: 오늘 친구가 날 괴롭혔어요.
4: 그래? 무슨 일로? 누가 괴롭혀서?
3: 근데 이젠 괜찮아요. 어떤 아저씨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 다니엘, 할아버지 회식 방해하지 말고 가서 애니랑 놀아, 응?
3: 네.
2: 그래.
1: 애니가 다니엘을 데리고 자리를 뜬다. 종사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소당에게 묻는다.
2: 아버지, 어디가 괜찮으세요?
4: 어? 아니, 아픈데 없다. 괜찮다. 사전아, 아, 너 요새 그 목지랑 대왕하는 거 어느 정도 나도 안다. 아버지 나름 너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네가 내 엄마의 천선과 아, 그리고 성격을 많이 닮았거든. 근데 사전아, 개인 감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기엔 너...
2: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알아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일에만 몰두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크루스가 다 말했어요.
4: 결국 말했군. 아휴, 사돈아, 기실 큰 문제가 아니다. 심장 바이패스 수술은 미국에선 간단한 수술이다. 아버진 여전히 너랑 다니엘이 걱정이다. 왜냐면 봐봐, 그때 아버지가 널 미국에 데려가서부터 지금 심수에 돌아오기까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네 개 문제에서 내가 지나치게 간섭한 것 같구나. 어찌 보면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온 경력과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존아,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수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너와 다니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2: 아버지.
4: 사존아, 아버진 너와 다니엘을 위해서라도 크루스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요.
2: 아버지, 내 말 들어요. 아버지, 나 그리고 다니엘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1: 종사존이 다가와 리소당이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리소당이 종사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생각에 잠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니엘을 보여달라는 한목지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종사조는 다니엘을 데리고 한목진의 집으로 찾아온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종사돈이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리며 진혜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방금까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던 진혜화는 종사돈을 보자 곧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
5: 사돈이?
2: 아, 저희가 얼른 할머니께 인사드려.
3: 할머니 안녕하세요.
5: 그래, 안녕.
2: 목지 씨 있어요?
6: 목지 집에 없다.
2: 중요한 일로 꼭 만나야 돼요.
6: 말했잖아, 집에 없다고.
2: 오늘 꼭 만나야 돼요.
6: 목지가 없다니까?
2: 우리를 미국으로 가요. 아버지 수술 때문에요. 그러니 오늘 만나야 돼요.
6: 아버지 수술 잘 받기 바라고. 무사히 잘 가. 잘 가.
3: 안녕히 계세요.
6: 안녕. 잘 가.
1: 종사선과 다니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쌀쌀맞게 말을 내뱉고 난 진혜화가 무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린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혜화가 가구들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6: 우리 목지를 뭘로 보고? 응?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미국 가면 뭐 미국 사람인 줄 아나 보지?
1: 문 밖에 서 있던 다니엘이 종사조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3: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1: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조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다니엘을 데리고 돌아선다.
2: 가자.
6: 어쭈, 애까지 데리고 거기다 양머리를? 미국 사람한테 시집갔나 보네.

0: 저게, 어? 목재야, 너였어?
1: 문 밖에 한 목재 모습이 나타난다.
2: 사손이 왔었죠. 뭐라고 했기에 울면서 가요?
0: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태도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울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돈이가 자기네 아버지가 수술한다기에 수술 잘 받으라고 했고 미국 간다기에 무사히 잘 가라고 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어이쿠 굴쩍거리긴 뭐가 서러워서 참 웃겨. 야, 얘 사돈이 제가 했어? 애까지 데리고 왔던데 머리가 꼬불꼬불한 게 외국 사람 만난 게 틀림없어. 내가 뭐라 했어? 얌전히 있을 리가 없다니까. 울어? 울거나 말거나 상관할 바냐.
2: 할 말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요.
0: 준비? 무슨 준비?
2: 애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0: 바라봐, 외국 이름이네. 틀림없이 외국 남자를 얻었다니까 내 말이 딱 맞아.
2: 내 아들이고 어머니의 친손자입니다.
0: 뭐? 아니지, 목지야.
1: 진해화가 털썩 소파에 주저앉는다. 이날 저녁 진해화가 한 목지를 거실로 부린다. 한 목지가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마주 앉는다.
2: 할 얘기가 뭡니까?
0: 아들, 나는 리소당이 우리 가족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어. 나 알아. 너 리온하고 많이 괴로워한 거.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난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어. 걱정 없이. 나
1: 고세를 품에 안은 채 한 목재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말을 내뱉는 진해화는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고 눈물부터 앞선다.
0: 난 정말 몰랐어.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사전이가 애를 낳을 줄을.
2: 왜 그러세요 어머니?
0: 저 목지야, 엄마 용서해줘. 아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게 니들 이혼하고 사촌이 미국 가서 그동안 너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고 또 엽서도 많이 보내왔는데 내가 몰래 감췄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하다. 미안해.
1: 어쩔 수 없는 일에 두 눈을 질끈 감던 한목지가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한 마디 묻는다.
2: 그럼 편지랑 엽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0: 그럼 있어.
2: 봐야겠어요.

드라마 인생향연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0번째 시간입니다. 이날 저녁 진해화가 한목지를 거실로 부린다. 한목지가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마주 앉는다.
1: 할 얘기가 뭡니까?
2: 아들, 나는 네 조당이 우리 가족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어. 나 알아. 너 리온하고 많이 괴로워한 거.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난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어. 걱정 없이. 나
0: 고세를 품에 안은 채 한목재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말을 내뱉는 진해화는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고 눈물부터 앞선다.
2: 난 정말 몰랐어.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사전이가 애를 낳을 줄을.
1: 왜 그러세요 어머니?
2: 목지야, 엄마 용서해줘. 아들,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게 니들 이혼하고 사촌이 미국 가서 그동안 너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고 또 엽서도 많이 보내왔는데 내가 몰래 감췄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하다. 미안해.
0: 어쩔 수 없는 일에 두 눈을 질끈 감던 한목지가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한마디 묻는다.
1: 그럼

0: 진해화는 도선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린다.
1: 묵지야. 난 내 손주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2: 사전이한테 말해볼게요. 어머니를 원망하네요.

0: 내가 할머니라니.
1: 좋으세요?
0: 그래, 좋다마다.
2: 울다가 웃다가 감정을 좋지 못하는 진해화를 마주한 한지도 도선으로 눈물을 쓱 훔치고는 웃음을 보인다. 리소당의 수술 때문에 종사조는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어느 아늑한 커피숍. 한목지와 종사손이 다시 마주 앉는다.
1: 언제 떠나기로 했소?
0: 뭐래요?
1: 한 가지 설명할게소.
0: 말하세요.
1: 우리 이혼하고 사손이가 그동안 미국에서 편지를 많이 보냈소. 편지는 다 받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 감춰버렸어. 어머니는 내가 편지를 보면 과거에 빠져 괴로워할까봐 그랬다. 아들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지.
2: 한목지가 커다란 봉투에서 그동안 종사손이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꺼내놓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종사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1: 하지만 다니엘이 손자란 걸 알고는 자책을 많이 하셨소. 내가 용서해주길 바랬소. 물론 사전의 용서를 더 바라지. 요 며칠 이 편지들을 다 봤소.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한가. 많이 섭섭했을 거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길 바라.
0: 다른 용건 더 있어요? 없으면 이만 일어날게요.
1: 사전이.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하오. 어떻게 안 될까?
2: 목이 미운 종사손이 급히 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간다. 그 모습을 마주한 한목지는 미안함이 쌓여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종사손을 외면한다. 한목진의 집. 과일이며 장난감이며 가득 준비된 거실에서 진해화와 한목지가 초조한 기색으로 종사조를 기다리고 있다.
3: 몇인데 왜 아직도 안 와?
1: 올 때 됐습니다.
3: 예예 목지야. 예, 이 책 가방은 내가 직접 사왔어. 그리고 이거 무슨 변형금강이라는 건데 마초 끼어 넣는 거래. 이거 옆집 손자는 매일 갖고 놀더라. 판매원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
1: 응? 어머니, 좀 이따 사전이가 애를 데리고 오면 감정 조절을 잘해요. 울지 말고.
3: 그럴 리가. 안 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0: 몇이나 됐어?
1: 아, 왔어요.
0: 빨리. 아,
1: 어머니, 내가 한 말을 명심해요. 네?
0: 그래, 알았어. 걱정 마.
2: 한목지가 문을 열어준다.
1: 아, 사전이.
2: 문이 열리기 바쁘게 다니엘이 쪼르롱 집 안으로 달려들어오며 진해화에 품에 안긴다.
3: 할로!
1: 아, 할로!
3: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0: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2: 진해화가 다니엘을 품에 안고 손자리에서 빙그르르 돈다. 동사존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0: 어지러워. 자.
1: 사존이 왔어.
0: 자, 아이고.
3: 할머니, 이건 애니 이모가 만든 케이크예요. 받아요.
0: 그래, 고마워. 이거는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3: 감사합니다.
0: 뽀뽀. 할머니도 뽀뽀? 묵지야.
1: 어?
0: 내 손주 좀 봐봐. 너 어릴 때랑 똑 닮았어. 응? 많이 닮았다. 근데 머리카락이 좀. 넌 어릴 때 곱슬머리 아니었는데 누굴 닮았지?
4: 별 닮았어요.
0: 아니야, 우리 집 한석이를 닮았어. 네 아버지 젊었을 때 이렇게 곱슬머리였다. 지금은 다 빼졌지.
1: 우린 본 적이 없어요.
0: 유전이야. 우리 집 유전 맞지?
3: 네.
2: 다니엘이 종사존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는 한목지에게로 다가간다. 한목지가 그를 번쩍 들어 무릎에 앉힌다.
3: 아저씨, 좋은 소식 알려줄게요.
1: 말해봐, 뭔데? 친구들이랑 싸워서 얘기해서?
3: 아니요, 친구들과 화해했어요.
1: 잘했네, 참 잘했어, 다니엘.
3: 낙친구도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진정현이고 하나는 뚱보예요.
1: 그래. 자, 축하해.
3: 근데 미국에 가야 해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돼요. 어렵게 친해졌는데.
1: 괜찮아, 나중에 또 오면 되지. 안 그래?
3: 응.
1: 사전이 애가 너무 말랐어.
0: 어디 간다고 그래? 오자마자 간단 소리야. 할아버지도 아직 못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3: 응.
0: 우리 한석이께서 입이 귀에 걸리시겠네. 이리 와, 빨리.
1: 가봐. 어?
2: 진해화가 두 팔을 활짝 벌려 다시 다니엘을 품에 안고 한목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0: 내 손자야, 내 거야. 너무 좋다.
2: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던 진해화가 종사존을 바라보며 목매인 목소리로 입을 연다.
0: 사존아, 고맙다. 낳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우리 한석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고맙다.
2: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듯 종사손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그들을 바라보는 한목지도 저도 몰래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친다.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종사손과 눈빛이 마주친 한목지 얼굴에 깊은 정이 흘러넘친다. 진해화가 눈물을 훔치며 다니엘에게 장난감들을 이것저것 주어준다.
0: 이거 봐, 오타마냐. 옆집에 손자가 늘 갖고 놀길래 상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지 뭐야. 마음에 들어?
3: 고마워요, 할머니.
0: 아니야,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할머니가 다 사줄게.
2: 달리는 차 안 선성쌍이 핸들을 잡고 한목지가 조수석에 앉아있다. 뒷좌석에 앉은 진해화가 한정현에게 분염을 늘어놓는다.
0: 정연아, 엄마가 이번에 밀방약을 구해왔어. 들었어? 밀방약으로는 중병도 고치니까 믿고 먹어. 꼭 견제하고. 너 또 지난번처럼 생각날 때만 먹으면 효과 못 봐.
5: 그만해요, 엄마. 밀방약 문제가 아니에요.
3: 엄마가 자꾸 부담 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안 돼요.
0: 어머, 내가 언제? 예, 좀 봐라. 성상이, 내 말이 맞지?
4: 네네네. 장모님, 장모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정연이가 어머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끝까지 견지 못해서 그러죠.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0: 자네 탓인 건 알긴 아네. 다음부턴 똑바로 해. 둘이 같이 견제하고 신경 좀 써.
3: 알았어요, 엄마. 때가 되면 생기게 해줘, 급해 마요.
1: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순진히 맡기십시오.
2: 차에서 틀어놓은 방송에서 요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5: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날 백발의 두 노인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갑니다.
2: 다들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5: 늦가을의 찬바람이 몸을 오싹해 납니다. 할머니는 까치발을 하고 할아버지께 목덜미를 돌려줍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받아들이죠. 그 모습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에는 다투고 갈등도 겪고 심지어 배신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허나 이 시각 주름진 얼굴에는 편안함과 행복이 묻어납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랑이겠죠. 사소한 동반, 사소한 보살핌, 모진 비바람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두 노인에게 소중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2: 진해화가 앞에 앉은 한목지를 향해 입을 연다.
0: 목지야, 엄마도 안다. 너랑 육아가 안 된다는 걸.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나이 들수록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잔소리라고 귀찮아하지 말고 엄마 잔소리 들을 날도 몇 년 안 남았어. 목지야, 빨리 사촌이랑 내 손주를 데려와.
3: 그래, 오빠. 아니, 오빠 마누라와 친아들인데 오빠는 그렇게 객지에서 떠돌게 하고 싶어? 마음 아프지도 않아?
1: 아이고, 그만. 말하다 말하다 왜 또 화제를 나한테로 돌렸어?
0: 나도 안다. 전에 어떤 일들은 내가 져서 잘못한 거 사과할 거야, 사존이한테. 그러니까 너 빨리 사존이랑 내 손자를 데려와.
1: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데려오게요?
0: 왜 안 되는데? 미국이 뭐가 대단해서. 고작 미국이잖아. 비행기 표만 사면 되잖아. 비행기 표값 없으면 내가 댈게.
1: 아니, 어머니, 그만 좀 들볼까요? 회사에 일이 잔뜩 쌓여서 몸뚱아리 두 개라도 모자라요.
0: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3: 그러게요, 오빠. 핑계 대지 마요. 회사 일은 성성 오빠한테 맡기고 내일 당장 비행표 사서 미국에 가요.
6: 그래요, 형. 회사 일은 내가 맡을 테니까.
3: 맞아요.
1: 그래, 바쁜 고비만 넘기고 보자.

이곳 리소당의 집.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리소당이 정원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애니가 물 한 잔을 따라서 갖고 온다.

0: 과장님.
1: 어.
0: 물 마시세요.
1: 어, 고마워, 아연이.
0: 수술 후에 안색이 점점 좋아지시니 저도 기뻐요.
1: 고맙구나, 아연이. 어? 다 네가 잘 돌봐준 덕분이다.
0: 다 제 일이에요. 아님 다니엘까지 날 뭐라 할 거예요.
1: 다니엘? 안 그래. 어, 그놈 지금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이 할아버지를 간섭하는구나.
0: 회장님을 많이 사랑해요.
1: 맞아.
2: 미소당이 골프채를 하나하나 닦아서 가방에 챙겨놨는데 종사손이 다가온다.
3: 아버지.
1: 어?
3: 컨디션 좀 어때요? 어.
0: 아가씨. 애니 커피 가져와. 네.
1: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3: 무슨 일로 신이 나셨어요?
1: 어, 금쪽 같은 이 새끼 말을 하고 있었다. 어?
3: 오냐오냐 해서 그래요. 나한텐 안 그래요.
1: 다니엘이 이젠 컸어. 날 걱정해줄 줄도 다 알고. 아야. 아, 사전아. 너 요즘 회사 일 바쁜 것 같더구나. 아?
3: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다 돼요.
1: 아, 나 괜찮다.
3: 아버지.
1: 아.
3: 의논 드릴 게 있어요.
1: 어?

드라마 인생향연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 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흥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시는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전환 상황, 생태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님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듭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필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0번째 시간입니다. 경유패 패장으로 된 왕동해의 우람찬 체구가 문어귀에 나타났다.
1: 단장무지, 범인을 압송해 왔습니다.
2: 좋았어, 끌고 들어.
0: 우탄장은 명령을 내렸다가 문 밖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는 좀 기다리라 하고 걸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류바이에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것을 보자 한숨을 길게 지으며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의자는 찌꺼거려 하마터면 다리가 부러질 뻔하였다. 군더의 술을 쓰다듬는 그의 가슴은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이 이렇게도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우탄장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던 전경과 자신이 팔로군에 참가한 뒤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이 떠올랐다. 그렇다. 팔로군은 다른 대오와는 달리 인민들을 부모 형제처럼 대한다. 나 류빠이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두고 눈 감아주어야 하는가? 다른 대오 같으면 이런 것쯤은 세 발의 피일 텐데 유독 팔로군만이 이렇듯 엄격하다. 어째서일까? 만약 팔로군도 인민들을 해친다면 인민들이 어떻게 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팔로군을 이렇게 잘 대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는가? 마패장을 총살해야 하는가? 아니, 그는 나의 유력한 조수이고 목숨까지 구해준 은인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안 된다. 보고 있을 순 없다. 이번만은 꼭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 우탄장이 정 대답하지 않으면 이 류빠이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야지. 류빠이에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 층계 앞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검은 구름이 덮씌웠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술렁거리는 사람들의 분분한 시비의 목소리는 문으로 나오는 우탄장 한테로 날아들었다.
1: 팔로군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줄이야. 정말 반도파나 다름없어.
3: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넨 그런 악당을 몇 놈 보았나? 그것도 밖에서 굴러온 나쁜 종자지.
1: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 나쁜 놈이 있는데도 말 못하게 하나?
4: 오라. 아니, 우두개 부하들 속에 아 그런 놈이 있을 줄이야. 아, 참 뜻밖이야 뜻밖.
1: 우탄장이 나온다.
0: 우탄장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썹을 고통스럽게 찌푸리며 침통하게 입을 열었다.
2: 여러분, 당신들이 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모두 마땅합니다. 저는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0: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2: 그렇습니다. 팔로군은 여러분의 아들딸로 모신 군대로서 인민들 속에서 나왔고 여러분이 먹여 살립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오득해도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에서 인민들의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외놈들이 여러분을 살해하고 귀려군과 반동놈들이 당신들을 해치는데 우리 팔로군마저 여러분을 못 살게 굴면 당신들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이 옳습니다. 공산당이 이끌고 나가는 인민의 군대에는 이런 악당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놈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0: 우탄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1: 맞소. 그래도 우리 군대가 아닌가? 저 우탄장이 말을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게나.
3: 자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좀 보게. 우리보다 더 성을 내는군. 에이, 그놈은 류빠이의 부하라. 모두 그 류빠이가 버릇을 고쳤어.
4: 허튼 소리 말게나. 아, 류빠이도 한때는 홍우수지라며 가난뱅이들을 위해 싸웠는데 그따위 나쁜 놈을 남겨둘 수 있겠나?
1: 보게나, 그가 나왔소.
0: 밖으로 걸어나오던 류빠이는 우탄장의 말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만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낯이 화끈하여 맥없이 복도 벽에 기대어 섰다. 문득 그는 우탄장이 흰 머리를 우들우들 떨며 천천히 층계를 올라오는 신 넘는 한 로파를 급히 부축하는 것을 보았다. 로파는 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쉰 목소리로 물어본다.
5: 당신이 탄장이요?
2: 네, 아주머니.
0: 로파는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5: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요.
0: 류빠이에는 눈곱이 뜨거워 나고 가슴이 툭툭 뛰었다. 그는 나가려고 두어 자국 뛰었으나 마패장이 눈에 띄우자 그만 우뚝 서버렸다. 우탄장은 분노의 두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명령하였다.
2: 왕패사! 총살해! 이제 당장 처단할 것!
0: 사람들은 이 한마디 명령에 마치 우레소리를 들은 듯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서로 몽하니 눈길을 주고받다가 수군거렸다.
1: 아니 죽인다고? 그래도 팔로군의 교렬이 엄하고 바르다니.
3: 아이고, 이런 일이라고야. 살려두고 외놈이나 더 죽여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1: 그래. 이 공산당에 대해서는 눈동자와도 같아서 하늘에 모래도 들어가면 안 돼.
3: 그래, 맞소.
0: 피해받은 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멍청해졌다. 울음소리도 모져버렸다. 그는 정신이 얼마간 들자 즉시 우탄장에게 다가들며 두 손으로 옷소매를 붙잡았다.
5: 아이고, 안 돼요. 그를 죽이면 안 돼요, 나. 단장, 정말 그를 죽이려오? 아니, 안 돼오. 때려주고 욕하면 그만이지.

0: 절대로 숙이지 마오. 그 사람이 팔로군인데 남겨두시오. 외놈을 더 죽이라고 하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오다. 우리 아버지는 외놈들이 죽였으다. 그 사람을 살려주어 외놈을 죽여오. 단장, 알겠소. 내 꼬로 앉아 설하겠소다, 단장. 살려주시오.
1: 그는 두 무릎을 꿇고 우탄장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우탄장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거세찬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로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격하여 말하였다.
2: 아주머니,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놈은 죄인이고 악당이지 우리 팔로군 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악당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 놈을 남겨두는 것은 적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머니.
1: 류빠이에는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기름 가마에라도 빠진 듯이 비칠거리며 달려나오다가 나팔수 아바이를 보자 그의 품에서 술병을 활짝 뽑아 병목을 칼집에다 툭 쳐서 깨버리고 랭수를 들이키듯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병을 땅에 맺혀 박산내버리고는 달려나가 그 로파를 부축하고 헐떡거렸다.
2: 네, 아주머니, 내가 이류빠이가 아주머니를 해쳤수다.
1: 로파는 그의 말을 듣자 급히 또 꿇어앉아 액을 하였다.
0: 당신이 바로 류빠이예요? 그가 당신의 패장이라고 하던데 당신이 그를 놓아주구려.
1: 류빠이에는 정수리를 한 방망이 오도맞은 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말하였다.
2: 아소머리, 저에게 빌지도 말고 그 놈을 위해 사상하지도 마시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죽일 놈이죠. 내가 그 놈의 버릇을 고쳐놨지요. 저도 총살받아 마땅하지요. 야, 이 자식아!
1: 류빠이에는 온몸에 술기운이 뻗쳐 눈알마저 새빨개졌다. 그는 칼자루를 틀어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다. 오라를 지워 문어기에 끌어다 놓은 마패장은 머리카락이 까치둥지처럼 뒤엉키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엔 류빠이가 꼭 자기를 위하여 사정을 할 것이며 정 용서를 못 받을 때에는 대어를 끌고 팔로군을 떠날 것이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빠이에는 굶주린 호랑이 마냥 달려들어 반란을 일으킨 그때부터 지주의 목을 자르고 관리들의 심장을 찌르던 대물림 칼을 휙 하고 칼집에서 뽑아들었다. 한 오리의 붉은 성광이 번쩍하며 지나갔다. 추악한 령혼이 가득 찬 머리가 굴러떨어졌다. 류빠이에는 수년간 흘려본 적이 없고 자기 평생에 흘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눈물을 이때 까무러친 아주머니 앞에서 떨어뜨렸다. 수연이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후 왕간지는 공산당 지구가 공고 발전함과 더불어 다른 곳의 몇 개 지하망도 련이어 로출되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더더욱 신중해지고 깊숙이 은폐하였다. 왕관장의 군대가 주둔한 뒤 왕관지는 매일 저녁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대를 뒤를 따라 그들을 바래주고 이따금 그 길로 탐부에 찾아들었다. 그의 말은 내 친걸음의 새로운 소식도 듣고 부대의 지휘관들한테서 가르침도 받을까 하여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 눈에 더욱 진보적인 것 같이 보였다. 판부의 덕강이와 나팔수 아바이 등은 언제나 이 현 참의원을 공손히 맞아주었다. 덕강이는 돌아와서 행리를 만나지 못하였다. 행리가 중학교에 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판부에 찾아온 왕간지가 집안이 조용한 것을 보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팔수 아바이가 아랫방에서 나오며 반겨주었다.
3: 아, 교장 선생님이 왔구만. 안으로 들어갑시다.
4: 아바이군요. 아, 지휘관 동지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3: 단장과 참모장은 산보 나가고 정치위원 동지는 회의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자, 안에 들어가 앉읍시다.
1: 왕간지는 얇은 눈꺼풀을 약간 축해 올리고 아바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를 맡으며 희죽거렸다.
4: 아바에는 이를 좋아합니다, 그랴.
3: 별로.
1: 나팔수 아바에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3: 그런 고치지 못할 결함이 있수다. 덕강이가 집에 가서 고구마 술을 가져왔기에.
4: 오, 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좀 만듭시다. 혼자서 꽤 적적하겠는데. 자, 아직 못 가보지 않았습니까?
3: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다음날 가지요.
4: 참, 나하고도 체면 차립니까? 자, 어서 갑시다.
1: 나팔수 아바이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왕간지가 재삼 권하는데 이기지 못하여 결국 끌려가고 말았다. 집에 와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왕간지는 변소에 간다고 하며 자리를 떴다. 나팔수 아바이는 이 널찍한 응접실 안에 빨간 옷칠한 책걸상, 꽃무늬를 새긴 찻장과 그릇들, 새하얀 석회벽에 걸려있는 풍경화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3: 이 녀석도 어쨌든 간 부자란 말이야. 진작 어렵기도 하다.
1: 그는 한참 있고 나니 얼마간 불편스러웠다. 덕강이 내 집처럼 화기롭고 친절한 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왕간지가 돌아오면 인차 인사하고 가리라 마음먹었다. 왕간지는 잠시 후 한 손엔 안주를 여러 접시 담은 쟁반을 받쳐들고 다른 손에는 두근들이 배가 볼록 나온 니움 술주전자를 들고 왔다. 그는 술과 안주를 상우에 챙겨놓으며 벙글벙글 웃었다.
4: 아바이, 정말 이쁘기 수다 그랴. 내가 방금 문을 나서니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장보고 오면서 술을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바이, 한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1: 드라마 숨바귀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송 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이 되니 푸르른 하늘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 사는 덕에는 진한 꽃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사랑한다는 계절인 여름에는